0: 나라 답을 성장시 사봐요 나자사 다가만 사도문이가 만숨 났자 나자사 성장이 제가 이제 사워 엄마가 좋다
1: 뭐가 밥이 오 엄마네 어 걸려 어 양도 못마네 엄마네 엄마네

0: 너 사건 어마부 미대 동프로
1: 아 속절학 하나 밖이야? 자돈이 바탈라이 문고 키루 데버마바이 소키니 데버마니 거랑거 따북 하나 바에는 제스민 데버마니 러자 문고